哪怕是我们不了路的人在一起，我这边呢，那我们两个是可才是那千万这部分的可马上这个不做人他的人数不在这个特殊群组国外的客户厂商的呼吸我甚至在一起把我们的不是爱我看人看人的吧我都不可小过过的孩子没看你没可干你买群组组没得过呀我那边一人的玩人所以我们的部分是可以在这边那么干这个人是过来自己就要拉萨哎卡上温暖的一些事情在一起去给他们一人的玩人就去看你去不是在这么看你才能够给你很有意思来的安排你的所有的事情姑娘是去爱报社的妈了你去爱报社的妈了是一个无理要不理么看可不必好姑娘的叫什么上你把国家这个可生气给他看看如果你去爱老的我能的玩了才行你去进来的儿童高中母猪我们来的一年那就不能去爱老的话才行的事我不这么提起给他哭爱了你阿萨给我说我把他们我们真的是这种的他人阿罗萨看到谁可不累呢你按照点呢谁可不累呢我那时就不说我这么没去去看的亚罗的亚罗的跟他们在哪里来呢你以那是在他们的人就是的不来去接外下也是的同风的马我先替我吧我可能说了我在阿巴尼玛里面去如果你在问的时候一个人去这空中的沙坑的课程是可没有卡这是一个不可能考虑可他们不然可空白可上面几张人可没进行的事谁可上去的事我那么跟他说我他把苦好戏还以为是他去他去去把这地方他来一起的去可以他开的你可以跟他一样的地方输你没办可以跟他说可能没卡你还可以还可以跟他这些人问问走路还爱的话的可以我能把当官的问我第一个月去跟我谈的还有这是哪位拉杆他就可能把当他的说可以把中国把什么跟他的事情一般国外他搞的巴尔萨等阿萨去买了门道他慢说话这个本去看这是个新科的一句话管理在阿拉说的阿萨发现他在本来发布的我们人都有去阿拉一起来一个那个学生母谈的你要阿拉巴人他我们都完全就母谈的把我们的我说你们姑娘是去把他别给我们的了他把这个玩意的可以看到别人的看手机不用免的这个人不在心里安来有些看拿手顾客呢去听阿姑问你去做那么多东西所以我来看你的顾客那么是如果顾客要吗你爱要吗是顾客不如本特别是要应该可以拿有顾客吧不是要有在业界里的这一次人类看到这个巴掌和农夫阿曼开不进吧我不管用吧可以这些都不如可见了可见了这来是安来吧我们年多的事哎你把那个机械一切的给你很多看你都过把了他怕的那里叫我是这样吧你就加上的可把你把都有的在一起觉得你看哪个可把了我要是喜欢年多哎国家社会我们才能来组成母你一听那子吧比例都是社会吧这来一起哎你把那社会还都不行你去吃完这个不来比你说我第二次去做你不做人做的你过马才去过马他看到肯定可以他很恶心他妈妈干的我你就跟着他了嘛不管你说我都不可以还一直去买巴士呢我们捏着巴布这个巴还把那差不多他们想吃的那个谁吃还把那么长的这个下的安拉巴最后的运头苦不帮我们的我们很烫手的去了这两天你要问的人在一起呢一定的人就开始了才给把阿拉玛给你把阿拉玛塞瓦引登上这才讲呢那什么内在做法是什么谁的塞瓦过得给你过生不知阿的阿拉玛有事情不管那是这样那我那本期呢真的把什么也干嘛整上面去当吧这样的国际呢就唯有问题在记得说人都不必是可见人类让命运的给你完了的这个大的还是啥不可能的你来都不让说有意义的不应该是要把我看着把人的可马子是一直不是那么看的所以等待几在一起等我等我能当个人们来去去不要把这罗克中上的人来把人马去生活你来呢来来生是爱卡的事情你一定等我等安来靠了那就让我的东西让你要挂去改成啥我啥没心接着去你看了一个东西你去年那么啥下一次是什么
과거 사실은 건강이 힘든 야구 주신데 빼라고만다. 그래서 간 요는 바로 가발에 대한 소부의 유연 동원입니다. 지금 다시 야구 응원사가 봐야 이나 소리 여기다시 상식하기 바로자 봉무리에 볼까. 그래서 그냥 영화조아 전설의 빌런 지연의 지랄이 지카에 감흥하고 그치 고려가 공도의 한 곳이 세계 배웠는데 들라이키 이모서 나무튼 늘리만 능야서 무심히 저보다 그 우주에서 배워야지 덤라이키 구했다야 내가 클럼으로 이런 날렵지 않다면 누군데도 사버리니까 너보다는 내가 구사 그 덤라이키 주면서 그랬다야 지킨 남은 다지 그러냐와 근데 자유를 터버리는 그와 그 꼭이 좋아하다 바깥과 노래한테 자연스레 받아도 덤라이키겠지 위에 우러지 아 근데 사와가 되니나 파다 그냥 이키지 가구와다 가봐 호두 니코 세규 가구와다 오세야 니코 쫀드은 누구까지는 골라야 니코 찐데니 그만 나부터는 오자 반자이키에치 돌아가서 너네 가서 바로메치 꾸라세 키라네 인제 마시기라 덴타나 구하모다 반자이키에치 쉬운 단 알라 에나선 번거 버전도 진명주 피니케니 마루와 제주 관하도 관의 기본 근시와 바로의 눈구사에서 여두고 그게 애카페이시 연락을 아마 애고한 타로지 이런 거이지 그래 그때더니 나중에 이제 뭐 구야해 신사 후반은 소름 무슨 마마 나라나 사파를 자유 나 아벤데 우리 기다려야지 반대하기 이제 딸게 문제는 듣고난지 사람은 거기서 원래 뭐 구라 바로의 이제 앞에 연락을 아이고하는 누가 마친 너무 깨를 또 이르자 다 봐야 먹으나 근데 이 오마트 나가오니 마카단 안파니나 이키는 커오정후 던다이키치던 천판상 예진적구나 하자체제 오마트 미달라테모 그타소 바라로의 사다이기 제자원사 통원기 바라로의 누구의 제사 사고분 아니면서 가능시 세요 꿈이 여기 하이 빠지시는 수이지 든다 같이 가나소면는다 에세 아까야 해 마카소 던다이키치 돌이 하시라마 오랜 인나 인지다엔 마이야 바라로의 소문하시는 덤군나 이렇게 권타이키니 카이니 아카마다시 이타투아 여보세 권내도리 탐대 이타투아나 사람들의 사무치아와 힘이 구다에 타라 이 사무치아라리 틀리 이 소바지에비타 그 말미 쉬운 것인 토파니 내 타라서 둑 내 타이바야나 지타에서 배웠나 여보 엘코마와드 라테 이사 단자이키시다 내가 마음은 다시 둘구사가 본 단자이키지 지금은 괜히 희냐이도리에게 안자이키시로 지킨 볼까 난자만 바라로 여매들이 탈출하여 꼴리 여보기 자스토 예키오의 불카로우다 대하의 이음을 지키 안자이키 가서 문파이지 세이님은 부토하여 가서 대지야마도 세이까라이치 칼코선지 몬야다이키나 대하의 꼴시 꼬마 뜻을 지키 봐주셔 봤겠다니 바라로의 지하마에 같이 아라바니인지 까마카 니는 무슨 원자들이 바짝 가사되기 좋아서 공동 가문 가마라신 알와이시 대학교마저 가정배기한 그제도 무슨 무지꾸르 대단다이키 누구자타카마 바바바바바이치 나 수바는 알라카부지 바로로치 하바 다마카는가나 알카미 미야부시 대단다이키 누구타쿠르마스 바로로의 타마 한여스이가 원디어리나 마가나 나가바가리시 예 아빈디가다마 코미오 사미시 바로치추 무사치 미니키지 하카카미 테라살라 아쿠에 소라 에치 테라살라니고 그원에 나다니의 소리 하라사라치타이 무사의 탈시의 시기에 비치면서 꼬미바 냉야가 바다먹부다 득부산의 순파가 무사의 이메를 내나 듣지는 안무 미사음부터 하더이 여전하나 알라알라 바인나시 바치 스카이 세상하지마 도예수미 바치선 아무 샤리의 탈시의 도구를 어꾸님을 뜨는 듯이 어꾸의 제일 앞에 난이 나 하나 가르친 듯이 계소 알하니 고마 알림바 계소니 그 늑끝 안무슨 유수문치 이렇게 한들이 야를 뜨드려야 기도 무사의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지 연락을 세컨드로 부터라 전화가 안 꼬로 던수 빨아 이래 이런 가까이 나리 땡가지 나치와 우와서 그들이 바부티나 사카마시 무사의 제 아트를 넣고 구와 가시고 버린 사바 거기서 한 칼은 그냥 봐야하나 낙하샤자야 원 빨아오 내주가 차스카타 가키 대신 부터 뭐 구해나 시는 또의 사이 신들이 사타 세운 빨아오 꿈에 봐도 아이킨 비해 성원 농구대 나리가지와 연하 사오카파 지키 세원은 빨아오 내 바르도와 예전 많이 가타기는이기라 서울 앞에 요구하도 구두 지금 원한 대로에서 내게 안무 보인 대신 세전 많이 시작하죠 지금의 바이오라고 지요 던자 사고로 비현대 당장이 있을 때에서 그 고루 빨아 이도 보는 말하기 무사히 제하 사찰 지약은
sanda san ki bayana akwai ki a nasu daban ne banza ta kurufi wata shekara ka tsananin yunwa a wani gari har abinci ya zama ba mai ganin sa sai da yi talaka da matsiya ta ba su da wani abinci sai rogo rogon ma bai wadata ba saboda haka waɗanda ba su da ko dalilin samun rogon sai suka riƙa zuwa gonakin rogo da tsakar dare suna satowa ana nan cikin wannan hali sai waɗansu mutum uku suka yi shawarar su tafi gonar mataki su sato rogo suka ɗauki kwanduna da dare ya raba suka nufi can sai daga cikinsu ana kira su kodago a taka a kai kuda kuma ana ce masa kaɗan mai ban haushi ɗaya ko sunansa kazin zubi a rinka arena da shugansu sai suka juna raɗa suka ce ya fi kyau su ci tuku sai sun koshi sa'an nan su ɗiba gobe suka yi kasuwa su sayar saboda haka suka ɗebo suka samu ne suka zauna suna ci ko dogo ya dogo saura yake kai ai ko rogon mutumin nan duk zaƙo ne kaɗan ya ce haba ai zaƙin ba magana ake yi ba in ka sa baki sai ka ji kamar suka kazin ya ce ai Allah ya buɗa mana ƙofar arziki tun suna raɗa har da iya sa suka koma magana sosai kamar suna cikin gidajensu da suka ƙoshi suka ta toga suna cika kwanduna kasan dare ya tsaka da an yi ɗan magana ko da sannu sannu ce sai ka ji ta da nisa saboda haka waɗansu ɗan daji suka biyo su suka laɓaɓo suka tasa musu suna cewa kada su kai biyo nan har ba su ko a ka gani ka je shi sai suka yi tambara da ka suna harba kibiya tun tun waɗannan ɗan daji waɗansu sakar farin tauyawa ne sabon shiga da jin yadda suka tasa maɓarayin nan da hauka haka kasan gaulaye ne tashin kauye kasan muna ɗan daji ne na sosai Allah ya baka nasara sai su laɓaɓa da yake ana duhu su gama su a hannun sani ba to kare da suka bata al'amarin ko da farayen nan suka da haka ba sai suka kwashe dan kaya su suka runtu malo dan gani kuma suka dago su sana cewa kada su kai ko da yake ana duhu har ba mai ganin kowa duk da haka dan gadin nan na ta kurari suna bin motsin farayen farayen nan suka ta gudu kamar su zai fita suna cikin gudu dai sai kodago ya sa hada ya ce kai ba na gaji ya kamata mu yadda kwanjinan rogon nan mu ta kanmu kadan yace ni ma abin da nake shirin gaya muku kenan da tsarin ne ne da aka sai ce kada ku saurin kaya ku je dan jure kaɗan ku ga ta da bara sai fatar da ta ce wayyo Allah ya kashe ni ashe har ban nan da nace an yi mun sai yanzu da kun yana ki ku ji kai na yan uwa ku yi mun rai ya rika sauran abin da za su ce sai suka ce tashi dan Allah mai ka gida wata kina ta samu makari in ka sha ka amayar da shi kazun zuwa ya ce ni ta wata kare ina magana tashi ko da ku ce nan la ode in fa kan mutu ai lalle mu je gidan sarki da su su ga wata dalilin da yasa suka kashe ka dan mun da wasu wayo go za mu ci kada mu mutu da yunwa kazin zuwa ya mare ya ce ki to mutu bin gani ina iya ko da farai ne suka ji wannan makircin sai suka tsara ne da yan gadi nan suka da kashe guda ya dubi dan uwan ya ce kaza abin da suka faɗi dan uwan ya ce ai naji sai kuma ya dubi na uku ya ce kai kaza abin da suka ce na uku kuma ya ce na ji mana ai komai ya zaje su halan ne mun mata ko sun yadda abin da suka sako mu gani suka je ta bin su da ƙarin ne ni suna tafa ne zaki fato ya ce wayo ni kai na ba ne na ce ko zan kokarta an kai gida dan samu inda za a lura da ni kada in kumbura kafin safe amma na ji da bunya ta karfi na ku kuma ta kanku ku kyale ni ashe da ma kasa ke kira na an ku da su ku ba ma sata da iyali na hakuri su tana dukkan mare mamaci ne da yan gadi suka ji haka sai suka tuje suna saurare da ta ce cewa kudin ne wasu ci da zan yi ku ce da na ce a bada sadakar su ne 30 daga cikin kuɗi na da na bari kuma kuna ba ku amana da ɗana ku lura da su da kyau kada su san gaci ni ta wa ta ka ya kalma shahada da ɗan gadan da suka ji haka sai wani dubon nan wani dubon nan ko da gobe ka tankuwa sai suka ci ta hannu suna sallar da ni suna cewa kada ka ga kamar ka mutu kai ka ji yanda aka kashe ka duk wanda ya yi harbin nan ta same ka shi ba sai sarki ya sa amsi ne shi gari ya waye ai cewa aka su kama barayi ba a ce mun su kashe ba duk mu tsaya in ya so za su kashe mu ne su kashe mu duka tun da ne suka raba mu da ɗan uwan mu in ko suka kashe mu ai lalle su ma a kashe su don mu ma musulmi ne ba kadare ba da ɗan gajin nan suka ji haka fa sai suka tsammani sun kashe mutumin nan ne saboda haka sai suka fara shawarar su gudu kada a gan su suna cikin shawarar inda za su bi sai suka ji ɓarawon nan na kwance ya fara kakarin mutuwa yana shakuwa can sai ya ja wani kakari mai ƙarfi ya shiru sauran ɓarayin suka buga salati baki ɗaya suka ce ya cika kuma yan gadi suka ji haka ba su tsaya su gama shawarwarin su ba sai kuwa ya ce in ba ka yi ba nuni kazin su ne da jin duk na ɗan gadi suna gudu sai tashi ya shiga gaba
저건 날비 아니라 너가 그 사무관도 생일 그 괜찮아 가슴나자 막 그 가버지 대부로고만 세도서 같이 같이 교수했구나 남은 때는 강가든지 그래서 그 샤워만 이 대부로고만 해서 그 기타수 염불대수 그건 내 정말 정말 빠르면서 연안이시 하고 나서 나도 죽고 나서 그 가해 등 세 아무 세자오 그 이대 와이 봐 세대 늦게서 가오라 아이와 사무라 그 사람도 죽고 내 시키는 야 공부를 그만하자 가서 같이 같이 지킨 아마에서 사오 로고나 부터 하자한지 아까 로고 사오 아까 로고 권진아 시켜졌던 여 로고 시작 하기까지 단여 로고에서 태우 진용마 대하라 가서 아까 양고 적고기 아까 무슨 저 나이가 그 가리 그런 내 앞에 해와 인간의 넘버 성문나 우야 오고마 무슨 그 경우다 할 수 있어 우다야지 정말 그렇게 돈만 해야 할 원부터 만난 내 내지야 이래야 선바 사바니 왜 너는 이렇게 벌려하니 너는 이렇게 외로 꾸리다 봐야 나도 이거 나 말이야지 아마 꼬도 그렇게 내놓은 거 막 알면서 해니 하고 그렇게 나와 나 말이야지 이거 스캔이 아마 이렇게 가나하는 거는 기니 가르마도 인터넷 컨서 마카 사미지 봐 너고 이제 이만큼 많이 내지 오늘 하루 왔어 나마 말씀해 주지 사미지 그 바라 대지 다 살다 알려주고 사와 소라서 같이 내시야

0: 사람이 기크시 화내는가? 감량서 정보가 설치해서 구라서 제안이 되거든. 왜 나머지 누구지 줘서 땅이 말지만이, 어떻게든 구사 제안이 되거든. 신세대 설치고 구라. 내가 기회가 그제 우리도 구라야지. 그래도 싸지도 힘이 오잖아. 그것도 좋아, 우리 그 말이. 어차피들도 구사야지. 비정거리 모습 같이 응원을 깎아주고, 넌 뭐, 이런 아무것도 구라야지. 어디 나라 말은 그렇지 않니? 자이티에서 구라야지. 어디 나라 말이나. 어차피. 누가 누구는 그때 설치는 나무 차니? 넌다시다 우리 문화 같아. 결론적으로 넌 보니 늦도 못하는 것 같지. 누가 뭐 감, 뭐 비카. 내 아들들 같이 위, 위. 아들들 막아서 먹어야지. 동네 시키면 샤워라 세워라 넌 구라 수고들이. 대체 가로 고사. 외가 아버지께서 가는 말을 그랬을 기사. 누가 다시 덤벼있다. 대체 니 사람은 누구냐? 바보 아자리 위원다. 외가 아니면 그 안대 위가 세워서 약하십니다. 소라가 아카티에 이렇게 하시고, 무게니 꼭 가서 아카티에니, 인카사 아카티에니, 렐루마카는 구라가 시작이. 응고카야 되니, 구라사가 막아야지요. 자기도 구라. 이불에 아마서 나와야지. 와, 이렇게 되는 무산이. 도사보다 나와, 나보다 사실, 아야, 이렇게, 어쩌고 시작되니와. 어, 사실, 왜 시작되냐. 자기도 감사. 정말 저 할머니가 와서 구조를 하시고, 그러나, 진짜로 뭐, 설치, 내게 사실 알고지. 자식마다나 자식이라고 사가와 번식하 능남은 자식이 가오마다 무야가 나이 미치소 나이 하스카다시타 자식이 살롬야라나 너바지 가는 예와 이런 원더지키 과치와르가 바자지 야 어느 보자 그치 이제야 무사는게 이 어른데요 너는 시사 고요신 그거 자식이야 자식이 그들 부사카시 원세대지 바지 주체코와 무사의 누마 하카시 원세대지 야와이 내 고세 아마 내가 고라 말이 야 빨리 고미 빨리 오세사지
1: 연주하시거든요이 유쿠마나 타본자수. 사키미라 아리타 꾸는사. 유쿠마나 마슬라바는 오는 바카오도 어떤지 한 번이. 무사시 아시 사키미라 오이 오이 되지나. 하야리타 꾸는이. 라바리미 카타라이니 무수. 아, 그렇지. 마우는 라바리미 다이버니. 뜻나로 나서이. 고카와 나한테 지킨 라바리니 해놓은 틈아 특히 반이다리야.